0: 현수야, 눈 좀 떠봐.
1: 괜찮아. 가끔 이래. 미안해. 다 나아서 꼭 다시 올게.
2: 보고 싶어질까봐 두려웠을까? 그날의 내가 제일 기억이 나질 않는다.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. 하지만 약속했으니까